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조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이 시간에는 계속해 현총아 작가의 단편소설 신데렐라의 언니들의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입사 후몇 주가 지나서야 그녀는 박종훈 팀장이 바로 회사 총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쩐지 보통 인사팀 직원보다는 매서운 눈매를 가졌다 싶었는데, 역시 금수저는 태생부터 분위기가 남달랐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입사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정예림 팀장과 박종훈 팀장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는 것을. 어느 점심시간, 그녀는 구내식당 구석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선배는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박 팀장은 몸을 살짝 기울여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은근히 모아졌다. 누군가는 그들을 가리키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부러움 가득한 눈길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 팀장 참 아까워. 뭐 어쩌겠어? 계급 상승이지 뭐. 박 팀장만 잘 잡으면 평생 편하게 살 텐데. 죽을 똥살똥일안 해도 되고. 그래도 정 팀장 실력으로 어디 못 나가? 굳이. 조용해. 그런 속삭임들이 화장실이며 사무실 곳곳에 스쳤다. 그녀는 선배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 빛나는 선배도 결코 그런 계산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선배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는 선배가 그녀에게 보이는 태도였다. 미라 씨, 서류 복사 좀 해주세요. 50부요. 커피 좀 타오세요. 설탕은 반만. 오늘 야근해야 해요. 저 거래처 자료 정리 다 해놔야 합니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예요. 항상 허들의 일이었다. 중요한 업무는 전혀 주지 않았고, 오로지 단순 반복적인 작업만을 시켰다. 처음 몇 달은 그녀도 열심히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배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지만 선배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선배에게 물어보았다. 선배님, 제가 좀더 도움되는 일을 할수 있을까요? 계획안 작성을 배우고 싶은데. 선배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으며 대답했다. 미라 씨는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군요. 기초가 든든해야 나중에 큰일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은 얼핏 듣기에 맞는 말이었지만 그 톤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경멸이라기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운, 항상 이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어떤 강박감이 느껴졌다. 어느 날 선배가 그녀를 불렀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서류 작성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선배의 책상 옆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는 옆에서 나는 듯이 타자하는 선배의 손을 몰래 곁눈질해 보았다. 선배의 손톱은 짧게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은은한 베이지색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다. 반지도 없고 팔찌도

높았다. 그저 디자인이 단순한 시계 하나만이 얇은 손목에 걸려 있었다. 그 시계 역시 그녀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였지만 그 간단한 디자인이 너무나 우아해서 눈을 뜰수 없었다. 초침도 분침도 없이 시계판 한복판에 애취라고 새겨져 있는 디자인이었다.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선배가 살짝 웃었다. 뭘요? 별 말씀을요. 그러면서 선배는 여전히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타이핑을 계속했다. 진짜요? 말씀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옷도 너무 잘 입으시고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 순간 타이핑을 하던 선배의 손이 잠깐 멎었다. 그녀는 선배의 표정이 묘하게 변한 것을 보았다. 다 노력이에요. 선배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미라 씨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예의상 경례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노력. 그렇지. 나도 노력하면 선배처럼 될수 있을까? 퇴근길. 그녀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초라하고 초조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미천하고 가난해 보였다. 세상은 가끔은 이렇게도 불공평하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살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평생 아등바등 하면서 산다. 그녀가 보기에 선배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동경인지 부러움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단지 하나만은 확실했다. 선배의 그 빛나는 자리, 그 우아한 삶, 그 모든 것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었다. 정예림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침대 반대편이 비어 있었다. 후배는 이미 일어난 모양이었다. 거실에서 뭔가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실크 잠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거실에 선 후배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다. 문제는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다. 그녀가 준비해 두었던 발망 트위드 자켓과 블랙 스커트. 지난주 새로 사서 오늘 입으려고 옷걸이에 걸어둔 바로 그 옷이다. 언니, 좋은 아침. 이옷좀 빌려 입어도 돼요? 제 옷은 다 빨래해야 해서요. 후배는 태연하게 말하며 트위드 자켓 한 줄을 채웠다. 하지만 자켓은 후배의 어깨에 비해 살짝 크게 느껴졌고 스커트 길이도 다소 짧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위화감과 불완전한 핏이 오히려 젊고 싱싱한 느낌을 주었다. 그 옷. 그네의 목소리가 허공에 멈췄다. 이쁘죠? 이거 올해 신상이죠? 하여간 언니 옷은 다 예뻐요. 후배는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았다. 아, 그리고 언니, 오늘 차좀 태워주세요. 지하철 붐비면 옷 망가질까 봐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차까지. 게다가 이 호가 참 완벽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옷이 망가지는 걸 보지 않으려면 차를 태워주어야 한다. 차를 운전하며 출근하는 길에서 그녀는 또한번 조용히 분노를 삭혔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는 그녀의 차에서 나는 냄새가 좋다고 감탄하다가 옆좌석 선반에 있는 그녀의 향수, 조말론을 뿌려보는 것이었다. 이거 집에 있는 향수랑 다른 거 맞죠? 이 향, 저도 사고 싶었는데 비싸 보여서.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억눌렀다. 샤넬이랑 조말론이랑 어떻게 같아? 아, 이게

0: 조말론이군요? 그러게, 병 디자인이 다르더라고요. 병 디자인뿐만 아니라 향도 완전 다르잖아. 후배의 몰상식함에 또한번 넌덜머리가 났지만 그녀는 인내심으로 버텼다. 후배는 향수를 제자리에 놓았지만 차 안에는 이미 그 향기가 다 퍼져버린 후였다. 그녀가 평소 아껴서 웬만해서는 잘 쓰지 않던 언젠가 박정훈이 선물한 향수.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후배는 재빨리 차에서 내렸다. 고마워요, 언니. 주차하고 오세요. 저 먼저 올라갈게요. 오늘 박 팀장님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 말을 남기고 사뿐사뿐 건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핸들을 꽉 틀어줬다. 주차하고 오라고? 내가 지 개인 기사인가? 루이비통 핸들 커버 가죽이 움찔하는 소리가 났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슬쩍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옷을 입은 후배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상한 분위기는 그 때문은 아닌 듯했다. 후배가 그녀의 책상 옆, 원래 어시스턴트 자리가 아닌 작은 테이블에 앉아 박정훈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박정훈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당황, 죄책감, 아니면 약간의 어색함.
1: 예림 씨, 좋은 아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0: 네.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서류를 꺼내 정리하는 척했지만 귀는 여전히 그들의 대화에 기울였다.
1: 미라 씨는 인사팀 떠나 기획팀 오니까 어때? 적응은 잘 되고?
0: 박정훈의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끈적하게 느껴지는 건 그녀만의 착각이었을까? 네. 다 선배님이 잘 도와주셔서요. 선배님은 정말 뭐 하나 빠짐이 없이 완벽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좀처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황새가 뱁새 따라다니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후배가 웃었다. 그렇게 말하는 후배의 말에는 분명한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후배의 말은 거칠었지만 박정호는 뭐가 즐거운지 같이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서늘한 기운은 오전 업무 미팅까지 이어졌다. 그녀가 몇 주간 준비한 신제품 런칭 전략을 발표하고 있을 때였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젊은 층 타겟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SNS 챌린지 캠페인. 저, 잠깐만요. 후배가 손을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선배님 전략도 좋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우리 제품의 주요 구매 계층이 사실 30, 40대 여성이라고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너무 젊은 층에만 맞춰서 오히려 코어 타겟을 잃을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어시스턴트가 팀장의 발표를 반대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후배를 보았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시장 조사 보고에서 새 페이지에 후배는 자신만만하게 데이터를 인용하며 반박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다. 그녀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살짝 눌렀다. 고통이 분노를 잠시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했다. 듣고만 있던 박 대표가 입을 열었다.
1: 그래, 미라 씨 말도 일리가 있네. 예림 씨, 너무 젊은 층에만 집중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어. 두 타겟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보는 게 어때?
0: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0: 점심시간 박정훈이 같이 일식을 먹자고 제안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 미라 씨꽤 인상적이었다며 박정훈이 스시를 집으며 말했다. 박 대표에게 들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녀는 알릴락 말락 쓴웃음을 지었다. 네, 데이터를 잘 파네요. 그녀는 물컵을 들고 물을 마셨다.
1: 너한테 배운 거겠지.
0: 애가 워낙 똑똑한 것 같아요.
1: 너무 서운해하진 마.
0: 서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내가 왜 정훈 씨한테 들어야 하는 거죠? 박정훈은 잠시 주저하는 듯 보였다.
1: 아니, 그냥 예림 씨한테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예림 씨 옷까지 입고 말이야. 예림 씨가 착해서 그래.
0: 박정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라 씨가 성실하고 똑똑한 건 인정해. 집안 사정도 어렵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마음에도 들어. 마음에 든다고? 그녀의 가슴 속에 뭔가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살며시 손을 빼며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들게 놀죠, 그 애? 그녀는 물컵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정말 어린애 같아요. 자면서 이를 빠드득 갈기도 하고 가끔 방귀도 뀌고. 아, 농담이에요. 사실 그런 게 오히려 해맑고 순진해 보이기도 하죠. 저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보이는 것에 습관된 사람과는 다르게. 박종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1: 뭐? 자면서 이가라?
0: 네. 어릴 때부터 습관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히 심하더라고요.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가 봐요. 지금 사는 셋집도 습기가 많이 차서 건강에 안 좋대요. 그래서인지 요즘 제 집에 붙어 살더라고요.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을 이었지만 박정훈의 눈빛이 작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좋아했던 귀여움과 순수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상류층 출신인 그에게 자면서 이를 갈거나 방귀를 뀌는 것은 결코 귀엽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은 세련됨과는 아주 거리가 먼 교육받지 못한 천한 습관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오후 내내 그녀는 득이 양양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의 작전이 먹혔다는 확신이 들었다. 박정훈이 후배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 더 이상 열정적으로 후배를 바라보지 않았고 아침에 그 부드러운 눈빛도 사라졌다. 하지만 후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후 회의에서도 두 사람은 다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쟁점은 점점 과열되어 갔다. 다른 팀원들은 입을 다물고 지켜보기만 했다. 박 대표도 침묵했다. 둘의 조장은 다 일리가 있어 보였는지 더 이상 그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0: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고약하면 말투도 고약하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내 마음이 고약하면 상대방의 말 역시 고약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운 마음을 갖게 되면 고운 말이 나오고 고약한 마음을 갖게 되면 고약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네 마음으로 말투입니다.
1: 말투를 온순하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말투에 화를 담으면 마음에도 화를 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말투는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의 표현이자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 화가 난다고 내던진 사소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두고 쌓아온 자신의 인격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0: 네, 말투는 인격입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인데요.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잠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또 굳어있던 소화기관과 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때문에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더욱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이 우리 몸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첫 번째는 조기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몸 안의 독성들이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다행히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이러한 독성 성분들을 몸에서 씻어내 준다고 합니다. 밤새 수분 부족으로 끙끙 앓던 피부 세포들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담배를 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노화가 더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생리통과 같이 전날 밤부터 몸이 쑤시거나 통증이 있다면 아침에 마시는 물이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를 시키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복부 근육을 풀어주고 또 원활한 혈액순환을 시켜서 통증을 가라앉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1: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우리 몸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신진대사율도 같이 증가시켜 줍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평소 때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에 레몬을 하나 타서 같이 마셔준다면 체지방까지 분해시켜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더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리고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잠자는 동안 굳어있던 소화기관과 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특히나 따뜻한 물은 소화기능을 더욱 촉진시켜서 음식을 별탈 없이 위에서 장으로 넘겨줍니다.
1: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밤새 쌓였던

0: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빈속으로 따뜻한 물을 마셔주면 배변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아침에 물 마실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내장기관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최소한 아침에 물 마시기 전에 입을 한번 헹구고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자는 동안 산소를 싫어하는 겸기성 박테리아가 입안에서 대량으로 번식하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지 않고 물을 마시게 되면요 위장의 세균을 바로 전달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청결을 먼저 해주시고 약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0: 수필 도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 꽃이 떠드는 것을 보았는가? 김동진. 누가 꽃이 떠드는 것을 보았는가? 꽃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의 마음그릇에는 언제나 눈부신 고요가 소복이 담겨 있다. 천둥이 울고 번개가 쳐도 꽃의 고요는 끄떡함이 없고 나비가 다녀가고 꿀벌이 다녀가도 꽃의 고요는 흔들리지 않는다. 간혹 바람에 꽃대가 흔들리고 꽃잎이 흔들리는 것은 외면과 표상일 뿐 꽃마음의 고요는 시종일관 변할 줄을 모른다. 꽃마음의 고요함, 그것은 꽃의 세계가 정막 속에 잠겨 있다는 말이 아니다. 꽃의 고요함은 황홀한 꿈과 사랑의 향기,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는 웃음과 눈물로 이루어진 뜨거운 생명의 고요함이다. 여기에 꽃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있다. 이러한 꽃이기에 꽃은 종래로 스스로 자기가 꽃이라고 호들갑을 떤 적이 없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이렇게 꽃이 되는 것이다. 꽃은 필 때에도 고요한 마음이요, 질 때에도 고요한 마음이다. 꽃마음의 고요함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꽃의 미덕이다. 만약 이런 미덕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은 지금처럼 시끌벅적거리지 않고 훨씬 조용해질 것이다.
1: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계절, 성송군. 절기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계절보다 앞서 움직이는 마음의 풍경이 숨어있는 듯하다. 3월 초, 경칩이 찾아오면 겨운의 땅속에 잠들었던 벌레들이 기지개를 켠다. 놀랄경 숨을 짓, 누가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봄이 왔음을 알고 스스로 밖으로 나오는 생명들이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봄은 자연에서 시작되기보다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깨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춘분이 지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그날을 기점으로 빛은 조금씩 길어진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변화지만 그 작은 차이가 계절을 바꾸듯 마음속에도 조용한 균열을 낸다. 겨울에 움츠렸던 감정들이 이유 없이 움틀거리기 시작한다. 아마도 고등중학교 시절이었을 것이다. 이팔 청춘을 맞던 내 마음에도 그런 봄이 있었다. 같은 동네에서 함께 학교를 다니던 한 여자 동창. 공부도 잘했고 반급에서 눈에 띄던 아이였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고 돌아왔는데도 집에 앉으면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책장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필기장에 시도 아닌 글을 적었다가 지우고 누가 볼까봐 찢어버리며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던 날들. 저녁이면 말 골목길을 서성거리며 꽃샘 추위 속에서 신문을 배달하던 그녀의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몸을 숨겼던 기억. 결국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지나간 첫사랑이었지만 그 시절의 설렘은 마음 깊숙한 곳에 봄처럼 남아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예순 중반을 넘겼다. 지금의 나는 봄이 오면 산을 찾는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숨은 봄을 찾아 발걸음을 늦춘다. 마른 풀 사이에서 막고개를 내민 새순을 발견하고 냇가에서 파랗게 올라온 미나리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어릴 적 형들을 따라 캐온 봄나무를 어머니가 다듬어

뭐 식탁에 올리던 장면이 떠오르고 고향 남산 기슭에 점점이 불을 켜던 진달래 붉은 기운이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자연의 봄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매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이제는 안다. 봄은 반드시 꽃이 피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마음에도, 설렘으로 잠못 이루던 밤에도,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산길을 오르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순간에도 봄은 찾아온다. 자연의 봄은 반복되지만 마음의 봄은 살아있는 한 형태를 바꾸며 계속 깨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선다.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또 하나의 봄이 내 안에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네, 최승화가 부른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도 제작의 기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